0: 바로 고맙습니다.
1: 잔나월왕. 잘하러 가자.
0: 아, 되게 좋아하고 자러 가.
1: 아, 자, 사이대, 사이대, 마치 로르나베 다호.
0: 야, 이가.
1: 아하.
0: 박스일 메타크라이다, 디르카미스 멜라노반데 간달라이다.
1: 아.
0: Rermele wanagre wo khonde te don sara pagwate ke Isse tar tar tar aki bhai yo dar bante
1: Na sahida mujhe rakhi bhai bitav yahi ha
0: Ha
1: Tabir sara na se
0: Ha